0: 기다렸다.
1: 렛세. 마. 렛세 로미오.
2: 보스.
1: 멀리 가라 이 사건도니 모니까.
2: 에이. 냐만 미오. 많이 달리빠탄 가?
1: 오. 안 와렛고.
2: 마.
1: 워라 드리사 불사상 딜하르고 코에. 멀리 가라 이. 그 바시콘 부인한 상 똥똥아 보니까 꽈르타코 니또.
2: 아, 네. 아, 네. 호 미오라. 일리코 오니 살라켄. 흥.